가 딱 뚝딱 딱 스테이오스톡 아스톡 아스톡 아픈 스테이오스톡 아스톡 아픈 스테이오스톡 아스톡 Take it to the gas to the bathroom.